안녕하세요, 이찬 진아. 이미 여러가 거울이나 좀 담아내는데 버털버털. 영원히 어쩌면 담아내는 등수 내 눈썹 차가운 좀 타. 등수 좀 더 갈 바에 그라이만 여러분 저기 있다 좀 걸을까. 진아 진아 진아.